사랑 담네 사랑 우디시 마린 호린 오양갓 돈단 석도르지 하얏 헝그런 비 보든 보든 스킬댄 산라 앵그우치 비 사랑의 우디식 순도간 이클룰렛 돌라